0: standby.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산다이 부당. 산다이. 산다이. 산다이 부당. 위클링어 FM. 띠가 힘내는